발생겠죠. 다리 아주 내림나 토마 숨추었다. 다리 대사학위니 김익세께 땀쥐어 가탕 가부표기 하무초배 또나왜 남타치에 쌓여내기래. 아주 내림 토마 거치시교 쳐다 시리기 내림콩 나와 연교우치 도알하다치에 지노 고세겸이 개요원고 탐치에 견제시과 전부쳐 살루가라 탄체도 샵쇼쿄게 가딘체 나오웨 곰링 바르마 탄겔세 락렌 수드 도촌 치게 마게 숭쇼 연주 슈인

0: semjen ge shi ki en so so le ya ma ga chen ni rang ge en pe kyen sa chu ne da so so pe kyen sa ne chu de en pe sing ye ma wa chu na ya ta la ya pe cho sen mi shi ba ha ba to ya semjen ta la rang ge da be sang nye gyen ge pe sang ten ye ge pe dang ma sang do do jing ye ge ge re shi ni yin a san be du shi ji pa ne ta la be kong ru ji ju cha la 학과도야 그다음에 Timmy, Ranley, Membe, Joe Kayaro, Jiggy. Any Najaji Wangi, Ranlaya, one number Natone, Nether Chiba, Nayans, Talaya, Lar Tower, Michiba, Rabbe, Tama, Tama, Tembe, Lama Shindu, Huba Chimbu Pone, Tate, Tony, Chur, the Kurti, and Chur Lambert Tabani, Jessie Lani, Tati and Jiggy, Kanda, Tabashi, Chibi Changu, some Gombe Negola, any Rabbe, you send Chidawa. 랑라베 다 롱주르 차와치게 랑게 루소르 차와치게 랑게 베 땀년다르 차와치게 어 하고 다가는 시기베 랑게 베 진지 땅 차와치게 진레 롱제 차발로 서고 다 딘데기 그다베 미유바 미유베 네가 딘데 총소나 대 내가 라 에네 콩드 샹와도 메동와 하과도 그다베 싸와 공고야 와 니르 때만 임바 저화 도세 다네네 대제라 서야 방식 다도 미인예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台上都马上短期间等你约待吧打针这个呗见面革命让他过去给那个了就送那样是吧针这个那个了就送那样大夫讲如果提那个了打但爱确实给你们介绍的地马上就不等着差数打见面革命就不等着差数上面被什么还想寻呢哎你这个被撤了呀大夫还是我的不给开松才要说了这撤了呀马上把第二说了真的没事吧那样找困境是吧我当找困境被面对呗哎你动员给就得过的让大家能先给这步哎你哦动员哦这他们这样了哎你我的他的呗那他就不那边见面见面被娘他过有的吧第一个呢身边他们这个被动员就在这吧第一个呢命不切第一个呢命呢被身边他大个动员你动员你这个那边身边找他大个第一个的动员哎你打了两把切心什么两把那边肯定解散个老年人送啊就算说说呗让亏下了我是让被那个准备够了哦他动身边先去被动员那边就在下边上班了让道都出浪的 다베 심제 탐제게 베 둥게 딩게 둥게 딩게 베 크셔바 용 쇼사네 에네 로장고 그래서 아야 하자 저베 내가블라 냠린 쳬바야 송어 디 냠바라 차신 로마 지유드 남도 보이 남자 탑조자 시베 벤저 님고 메시네 캥바메바 계산라네 인송디 다야 나란즈 미치소 나라래야 소소야 미참부차네 미참부차네 냠자야 참부차 로아 망부야 지유 뚜디 소소라베 구글체 남도 보이 나단다와 벤저 롱저에 참부차 딘데지게 다 내가 전에 내가 딘데지게 다 내가 내가 라다 딘데지 준비 내가 라 야 어 가쇼를 피게 소소배 자와 남도로배 첨부 차네 용백걸로 야 최바 제약이 내가 용구요 어 딘데기 내가 라인 최 제벌 미치바 라야 그다음에 시벤 저바 치산배 상부시 연하야 타르 그다음에 동행의 정신에 만대바 인사바 제디 시벤 벤조 치산바시 연하야 대달라 님부 매바 어 대배 권해스 아니 캠바 미치바디 예세가 라는 인성아 대네 나 차단기 님부 때야 라치 차단 몽송기 단념부 시다도 띵주송입니다 랑기 시다도 따오 마트유나 시를 따오 뛰신 표현주로 제시 참단인지 먹은기 정균대와 계산라는 인송대 마라소 랑다 시엔 상말라라야 쇠마대와 칭해디 가기 시기 아래서나 뉴몽배 시기 아래 뉴몽배 따와대야 차단 몽송부디 인바래 다 대인안에 그다 콩중 마라소를 깨는 연배 껍라 아니 그다 콩중리야 고급 대유 여말에송하래 태양 소소래야 미 그다 너밖에는 연백걸로 이제 콩도 세인 물어봐 어 딘데게 다 콩도 세베이나 이제 콩도 세니 님부천의 연말에 편다 연말에 송아래 가래슬라나 그다 콩도 끊내란데 이제 파르보 뛰투야지다 파르보 랑게 자오 탐자로 콩도 점투야지 자와네 연말에 세바래 간절해슬라나 랑게 뛰러 여정에게 그다음에 시당게 자오디 만두게 파르티세도 그다 치세 시당게 자오 어 뛰면서 파르티세도 시력을 자오 도와야 되는 거 말이지. 텔레 진짜 인도산에 그다음 시당기 난기 시당기 자오래야 왜 국급 미진발. 아니 시당라 파 나바 땐도 그게 다 끝 미여와. 어 아니 그다음에 텔레 도디 참바다 닌지 아니 냠리 윤도 깨고 그래서 어 진짜 인도 랑기 시당기 자오든 좀 야기 체도 참바다 닌지 먹고 깨버 전에. 아니 정균 두월 제바디 계산을 하는 인성 정규기 시당의 자원 두월 제바디니 계산을 하는 인성 그래서 주주고 돈에 남부 송아래 공주세의 폐하 여말을 서바 공급으로 송아래 서바 건나 서바 냠링의 탄에 아니 간다 그 다음에 문화 탄에게 서바 냠링의 탄에 아니 하루의 자원 두툭으로 참바다 인지도 서바 냠링의 탄에 자원 두툭으로 마도 공주 자원 두툭으로 용구마래 어 된대 인도 시당을 야 급진주 여말을 송아 대는 대사의 Nimisongimar. Deve yende, lenze chudanda. Chisam chasing, seva pavanjo. Kanga shensha gave mobunum, telephone, yes, and lani insundi. Deve pinzo, deve yendenum, deve pinzo. Adangarazu, dabe sukta, tiro jeshe. And in deve yende, chisam besambushi yanaya. Oh, te, tell a migbe, dabe chasin, chasin de tamba yina. Lenze chudum on the shi, mumia chana yamariso. Devala mumia yamari. 근데 인도 그다음에 렌즈 출제하는 신 지금 대변인데 지금 그다음 지금 제배 쓰기 라야 세바 표와 용구리스 지금 제신 세바 표와 대 그다음에 강남민이 현장 깨워라 제배 아니면 뭐뭐남 랑게 로레 파 타생을 제대 그다음에 태어나 아니 뭐서 뻔 대면나야 이기 로 그다음에 이로 대에 쳐서 매도와 그다음에 파 타생을 제대 태도 뻔한 체바디 계산가 라는 인성 되네 다 띠무 기념부 띠무 띠무다 다 띠무 자기의 카사한다 까매총원은 신체디 간다 띠무 띠진신신 그다음에 로 추바 머리과 다 띠무 그 쪼차니 성인도 자네 대인념부 띠무 그래라서나 다미떡의 실업 공급이 인바 다 다미떡의 실업 공디 다 다미떡의 실업 공디 냠린 장단 달아야 아니 Yamshan Nanga Tavi Jungsu, the Jeto Jumot Tavi Jungsu, Heidi Kabanamki, or Tanya Nidjawa. Today in the Sane, that day Tango Yamshan Nanga Tavi Jungsu to Soymura. Tang, she don't know one did that Rangisim. Simni Dene Jere Padante, Tini Shen, Sunzin, Samanam, Yila Mishi, Gasa Lalin Sundi. Ah, 나신 시베다 나란돌라 그게다 나용야게베 그다음에 능시게베 천디 탐절로 아니 단디 슝디 마카소레 슝디 슝디 마 가이네베 지금 짜장이야 내저집에 우마런규베 그다음에 따와는 시천이 짜샤워치 맨더성기 양 텐규에 따와는 시천이 짜야지 용도 가버려 당연히 내저집에 우마런규베 그다음에 우마발이야 런규바도 텐규에 니체 대 우마 측세에게 다 공부하는 신인발 우마 측세에게 다 공부하려야 태랑니기 다 간다 쇠니다 드샤 다 다 쇠놈 드대 룩수로 다니 차용구야라 자 드네 인도산에 나 우마 런규발라야 나 저집에 우마 런규바도 너도 집에 우마 런규바 룩니체 다 시수 약세네 마규베 아니 나 저집에 우마 런규바다 러면 랭댄 약세네 마체디 가서 너도 집에 우마 런규바 신이 다 니체디 여러 인도 나 저집에 우마 런규바 시수 공부 따나 우마겐 우마겐이 시수 따나 시도 나왔는데 나 랑게스 어 체력이 나왔는데 남 그다음에 어야 가서 차다 차생기 그다음에 찍도 투매 따과 차배이나 난 드셔 그다음 차다 차생기 따과 차배이나 체력이 나와 그다음 드셔 나 체력이 나왔는데 탐자로 난게 생기 그다음에 난게 생기 그게 다 방사 쓰다기 아니 다 생기 난사자 마도 아니 치료 전도 맞추고 레스만 시도 나왔는데 다 랑게 생기 심리 되네 되베 타다 심리 되네 되베 타다 됐어 다 다 대단 다 아니 왜 치료게 왜 나왔는데 탐자로 생기 잡아서 생기 따봐 그다음에 생기 낭샤서 마도 메시 그다음에 쳇 쳇남 그다음에 쳇남이니 생수 타제 다 생태야 되만이네 되베 타다 차와 인도산에 생 동걸 타제 다 생 동걸 따와 따와서 심리 심
1: 샘태양 남타르체 니드 슈윈 서로낭